0: Vives sin pausa.
1: Sin pausa.
2: Sin pausa.
1: Sin pausa.
3: Changi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